0: 88兆赫。
1: 여기는 FM 93.8 용정시용합매체중심종합방송입니다지금부터용정시용합매체중심종합방송조선말방송을보내드립니다

런던시 동쪽 템즈강 보관에는 노르만 건축 양식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바로 유명한 런던탑입니다. 런던탑은 튼튼한 요새이자 황실 행궁이며 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감옥입니다. 런던성과 런던탑. 런던성은 기원 1세기 때 로마인들이 템즈강 류역에 무역시장을 안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 로마인들이 템즈강에 다리를 놓으면서 양안의 교통이 활성화된 데서 시장은 점차 번화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무역시장의 토대 위에서 도시가 차츰 생겨났는데 런던 예성은 바로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영국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런던에 그들의 문화를 깊이 심어놓았습니다. 기원 11세기에 건설된 런던탑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런던탑에서는 노르만의 건축 품격이 짙게 풍깁니다. 노르만 품격은 바로 로마 품격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부분입니다. 거칠면서도 순박하고 대범함이 돋보이는 유목인들의 건축 양식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건축 품격과는 거리가 먼데 런던탑이 바로 유목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중세기에 이르러 봉건사회 제도는 점차 성숙되어 갔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질서와 공고한 봉건제도를 건립하기 위한 필요성과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1066년 노르만 공작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그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정복지에 수도원을 지으려고 타산했는데 갑자기 정복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위험을 보여줄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런던탑은 바로 이런 원인에서 건설됐습니다. 런던탑은 런던성을 통제하고 보유하기 위한 보루이자 강력한 통치력의 상징입니다. 런던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건축물이 바로 백탑입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성의 여러 건축물들을 통틀어 런던탑이라 불렀습니다. 보루, 왕궁, 그리고 감옥. 탑은 모두 600색의 돌로 쌓은

일정하지 않은데서 사면 모서리의 각도 모두 직각이 아닙니다. 세 개의 포대 겸 망루로 사용하는 보루의 높이도 서로 다른 바 서쪽은 32.6m, 남쪽은 36m입니다. 그리고 장벽의 두께도 일정하지 않은데 3m에서 6m의 큰 차이가 납니다. 장식이 없는 겹층 장벽과 작은 창문은 탑을 지키기 위한 기능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소하게 꾸며진 탑 내부는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고 암흑했던 중세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됩니다. 성의 매층은 널판자로 바닥에 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는 얇다란 햇빛이 들어와 어둑스레한 방안을 조금 비춰줍니다. 이 작은 창문은 워낙 궁수들이 활과 쉐네를 발사하는 공간으로서 햇빛과 통풍 효과와는 무관합니다. 탑의 중심부에는 회의실과 접대실, 그리고 성요한 례배당이 있습니다. 성요한 례배당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례배당입니다. 이 작은 례배당에서는 례배와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벌이는 외에 비밀회의를 열기도 합니다. 왕실 공간으로 사용되는 탑 중심에는 짧고 실팍한 노르만식 둥근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는 부채 모양의 간단한 부조가 있습니다. 기둥 옆에 기다란 행랑은 여왕과 귀부인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회랑의 천장에는 작은 틈이 있는데 틈 사이로 햇빛이 흘러들어와 이쁜 여인들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가느다란 햇빛은 오히려 왕실 공간의 검은 그림자만 더욱 크게 드리워 놓을 뿐입니다. 런던 탑은 왕의 궁전으로서 의미가 사뭇 큽니다. 국왕은 즉위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런던 탑에서 생활합니다. 런던 탑은 건설되어서부터 5세기를 내려오면서 영국 왕실의 행궁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반역자와 마지막 죄인. 런던 탑 요새에는 공포를 자아내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국왕 리처드 3세는 일찍 이 잔디밭에서 많은 죄수들을 처형했는데 가장 먼저 처형당한 죄수는 푸아스틴 기사로서 그는 1483년 회의 중에 갑자기 반역자로 몰려와 이 잔디밭에 끌려나와 처형당했습니다. 리처드 3세는 그의 목을 베어 례배당의 마루 밑에 파묻었습니다. 100년 후 사람들은 그의 두개골을 시체와 함께 묘지에 이장했습니다. 런던 탑은 무서운 감옥입니다. 수백 년 내 얼마나 많은 왕공 귀족과 정계인사들이 이 감옥에서 혹형을 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수감된 죄수들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런던 탑 서남쪽 모서리에는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은 요새의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당시에 판결을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죄인이라면 꼭 이 수문을 통해 런던 탑 요새로 들어왔습니다.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 질 때면 총애를 잃은 황후와 비빈들, 그리고 죄를 지은 대신들이 배에 앉아 이문으로 들어와 햇빛 한 점 없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런던 탑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찍 런던 탑에서 공상사회주의의 비조이며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을 반대하고 헨리 8세가 영국의 최고 종교 수령이 되는 것을 견결히 반대했습니다. 헨리 8세는 확실히 왕의 지질과 인간성이 매우 결핍했습니다. 그는 이 런던 탑 안에서 제2왕비인 앤리를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해해버렸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왕비인 캐서린을 살해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런던 탑에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퇴시킨 영국의 여웅이고 인재를 가려내어 나라를 잘 다스린 엘리자베스 1세도 수감됐습니다.
또 에드워드 4세의 두 어린 아들도 수감됐다가 끝내 숙부인 리처드의 손에

사례됩니다. 수백 년 동안 런던 탑은 듣기만 해도 모골이 송년해지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부터 지금까지 런던 탑을 떠나지 못한 괴수가 있으니 바로 땅까마귀입니다. 이 커다란 땅까마귀가 런던 탑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대를 받아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땅까마귀가 런던 탑을 떠나면 런던 탑이 무너지고 왕조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땅까마귀는 대대손손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총애를 가득 받는 땅까마귀는 런던 탑의 마지막 수감자라고도 불리우는데 혹시 이 마지막 수감자가 런던 탑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런던 탑은 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박물관의 병기 진열실에는 영국 역대 왕조의 각이한 병기들이 모두 소장되어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박물관에는 큰 갑옷이 하나 있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입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왕실 보물관에는 역대 국왕의 왕관과 지팽이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왕관과 지팽이는 왕권의 상징이자 영국의 보물입니다. 박물관에는 또 영국의 국보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아프리카의 별이라 불리우는 특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왕자라고 불리우는 붉은 보석이 있는데 지금 이런 보석들을 튜더 왕조 때의 제복을 입고 곰가죽 모자를 쓴 위병들이 주야로 지키고 있습니다.

런던탑의 특징. 1066년 정복왕 윌리엄이 세운 런던탑은 다음과 같은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런던탑은 런던시의 방어와 통제를 위한 경계 표지입니다. 수도 런던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런던탑은 사실상 새로운 노르만 왕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템스강 구비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런던시의 커가는 힘과 군주의 권력 사이에 중요한 경계선으로 작용했습니다. 런던탑은 그 방어적 구조와 수비대를 통해 도시를 방어하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19세기부터 런던탑은 주변 지역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두 번째, 런던탑은 노르만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런던탑은 노르만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런던탑은 다른 어떤 건물보다 11세기 중반 노르만의 영국 정복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복으로 노르만은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국인 영국을 탄생시키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런던탑은 11세기 후반 혁신적인 노르만 군사 건축의 탁월한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11세기 요새 궁전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화이트 타워와 13세기 후반과 14세기의 부속 건물들은 당시 국제적으로 군사 건축 기술의 첨단에 있던 여러 건축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화이트 타워는 노르망디에서 시작해 노르만 영토를 거쳐 잉글랜드와 웨일스로 전파된 정교한 성건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런던탑은 11세기에서 16세기까지 발전한 중세 요새 궁전의 본보기입니다. 헨리 3세와 에드워드 1세 때 지은 부속 건물과 특히 요새 내 궁전의 매우 혁신적인 발전으로 런던탑은 13세기와 14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성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16세기 직전까지도 궁전 건물을 왕실 건물에 부속하여 지었습니다. 런던탑에 현존하는 궁전 건물들을 통해 중세 군주들의 요새 내에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런던탑은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왕실 건물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드물게 남아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다섯 번째, 런던탑은 국가제도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후 군주들은 런던탑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국방, 기록, 화폐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역할이 포함된 몇몇 주요 국가제도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런던탑은 13세기 후반부터 공공문서와 국왕 소유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17세기부터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왕관 보석을 통해 런던탑이 왕실 물품의 보관소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런던탑은 유럽 역사에서 역사적인 주요 사건의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런던탑은 유럽과 영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펼쳐졌던 현장이라는 의미야말로 런던탑이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누리는 지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노르만 정복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서의 화이트 타워는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질서의 힘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15세기의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이 이후 16세기에는 앤 불린, 캐서린 하워드, 제인 그레이, 엘리자베스 1세 등 4명의 영국 여왕이 이 탑에 투옥됐습니다. 그중 엘리자베스 1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타워 그린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곳에 투옥되었던 가톨릭 신자와 신교도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기록한 뒤부터 런던 탑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문과 처형의 장소로 인식됐기 때문에 또한 영국의 종교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명받은 런던탑은 지금 박물관으로 변신해 해마다 250만 명의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흑의 역사가 드리운 성 런던탑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사람들끼리 만나서 흔하게 하는 인사가 별일 없냐고 묻는 거죠. 그 인사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고 무탈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별일이 너무 많으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살면서 별일이 너무 없으면 심심해지고요. 적당히 기분 좋은 별일이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류철석의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류철석의 그저 그냥 듣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몇 마디 말에도 심장이 울리고 짧은 침묵에도 가슴이 막힙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살레움이 다릅니다. 스치는 몸짓에도 향기가 나고 멀어져 있어도 향기가 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게 정말 좋은 당신, 옆에 있어 좋은 사람, 옆에 있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 든든한 사람, 옆에 있어 편한 사람, 옆에 있어 설레이는 사람, 당신은 내게 있어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 마주 서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사람, 당신은 내게 있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인데요. 요즘은 서양인들도 요리에 마늘을 즐겨 사용합니다. 음식의 풍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 등 건강상 효능이 널리 알려진 덕분인데요. 마늘은 양파, 파, 부추, 샬롯 등과 더불어서 알리움과에 속합니다. 알리움에 함유된 알리신, 황화물과 같은 파이토케미컬은 심장 건강, 면역 지원, 항염증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요리할 때 마늘을 사용하면 소량으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건강정보 자료를 토대로 음식 등을 통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마늘은 특정 염증성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의하면 만성 염증은 심장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암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마늘 2, 3개면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합성을 자극하고 또 혈압을 높이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줍니다. 마늘은 심장 질환의 두 가지 위험 요소인 총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인데요. 전문가들은 마늘은 간에 의한 콜레스테롤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딱히 무리해서 일한 것도 아닌데 계속 피로가 쌓여서 풀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간 건강인데요. 아래에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웠듯이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 건강이 안 좋으면 해독이 잘안 되고 그래서 점점 몸의 피로가 쌓여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타우린 성분이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간세포를 복원해서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일 중에서 사과가 간에 좋다고 합니다. 사과의 페틴 성분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료 중에는 녹차와 숙차도 간에 좋다고 합니다. 숙을 잘 말려서 차로 마셔주면 숙에 있는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없애주고 또 녹차 역시 간에 쌓여있는 지방을 없애주어서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과음하시고 과로로 인하여 간이 안 좋으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잘 챙겨 먹으면서 우리의 간을 잘 보호하며 건강하게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해피와 함께 오늘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